French money. Big booties. 하고 오고 온데 미치고 왔다를 쳐서 돈도 안 만다니 아니 원하는 거야 옷이 삼세라서 다니고 인간끼라미 그걸 알지 너군 유미 있어 죽으러 미질러지다